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사이클,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6월 금음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전 만해상업중심 대상은 각한 건설 작업을 안정적이고도 질서 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8월 9일 길리모동 야급집단 주식유한회사는 2026년 상반년 경제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목전 만해상업중심 대상은 각한 건설 작업을 안정적이고도 질서있게 다그치고 있는데 그중에는 만해생활광장 상업체, 만해용열부 주택단지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전방공사는 10월 말에 완공돼 사용에 교

거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연일 대상 시공 현장은 작업 열기로 뜨겁습니다. 시공 단위는 건설 시간과 진도를 밀접히 주시하며 인원과 기계 장비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안전 생산 밑선을 굳게 지키고 공사 질량관을 엄격히 틀어지는 기초상에서 대상의 마무리 작업을 힘껏 다그치고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건물 외벽 보온 작업의 70%를 완성했고 나머지 공사도 한창 질서 있게 전개하고 있는데 각 시공 절차마다 연결이 매끄럽고 공사 전반 진도도 안정적으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해 상업 중심은 주상 복합형 대상으로 전시 중점 계획 건설 대상 중에 하나인데 상업 소비와 주민 거주 이중 기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만외 영열부 주택 단지는 완공 후 사용에 거부되면 도시구역 내 주택 공급을 더욱 풍부히 해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개선형 주택 구매 수요를 만족시켜 줄수 있습니다. 또 동보적으로 건설되는 만외 생활 광장이 운영에 투입되면 구역 내 상업 봉사 부족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에게 일괄식 쇼핑, 레저, 오락 등 편민 봉사를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대상이 전부 준공돼 사용에 투입되면 도시구역 내 상업 봉사 포국을 일층 완벽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구역 인파를 효과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고 당지 소비 활력을 진작시킬 수 있으며 상업 무역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도나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강대한 동력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8월 9일 길림오동 야급 집단 조식 요한 회사는 2026년 상반년 경제사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상반년 경제 운행을 전면 총화하고 나서 국가 중약 산업 발전 정책 방향에 발맞춰 의약 산업이 당전 직면한 기회와 도전을 직시하고 의약 업종의 새로운 형체를 연구 판단했으며 하반년 난관 공략 임무를 포진했습니다. 2026년은 길림오동이 실업 경영에 심혈을 기울인 지 69주년, 제약 공장을 건설한 지 45주년, 주식 상장을 한지 30주년이 되는 리정표적인 한 해입니다. 7월 14일 길림오동은 대회에 2026년 상반년 실적 예고를 발표했는데, 상반년 상장 회사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은 19억 2,200만 원에서 21억 7,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에서 70% 상승하고, 비경상적 손익을 제외한 순이익은 20억 8,800만 원에서 23억 4,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78.94%에서 100.90% 상승해 회사 실적이 대폭 장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의에서 길림오동 야급 집단 주식유한회사 이사장 리수림이 집단의 69년간 의약 더하기 금융 쌍륜구동 발전 여정을 계통적으로 정리하고 길림오동 5대 핵심 인지 전략을 총괄했으며 전체 관리자들에게 위기 사유를 수립하고 장기 주의를 굳게 지키며 약속 정신을 명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하반년 및 미래 중장기 고품질 발전에 대해 최상층 배치를 내렸습니다. 총경리 곽수근이 집단 경영 실제를 밀접히 둘러싸고 전략적 포치를 내리고 경영, 생산, 영업 판매, 종합 관리, 5대 능력 학습 등 방면을 둘러싸고 상반년 경영 정황을 깊이 총화하고 나서 의약 본업의 질적 제고와 규모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생산 질 제고, 원가 절감, 영업 판매 체계 심층 변혁, 간부 담당과 책임 등 방면으로부터 출발해 적절한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료얀에 따르면 올해는 길림오동이 영업 판매 개혁을 실시한 지 1주년이 되는 해인데, 회사는 자원 우세 정합, 제품 잠재력 심층 발굴, 시장 복사면 확대를 통해 총체 장성을 촉진하고 통일, 고능률, 규정 부합의 영업 판매 플랫폼을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형세 하에서 회사는 국가의 의약업종 심층 개혁에 순응하며 업계 질서를 준수하고 상업성 뇌물을 두절하며 각각 업무를 규범화한 동시에 학술 보급 능력을 제고해 제품이 증거에 기반한 증거와 진실된 치료 효과에 의거해 최종 단계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합법적인 경영과 치료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뒤 도나시 수리국은 홍수 배수 작업이 끝나면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주동적으로 사업하는 이념으로 신속하게 전문 인원을 조직하고 일선에 파견해 전시 수리시설 수재 상황에 대해 현장 조사를 전개하며 수리시설 훼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해 후 수리시설 복구 사업을 위해 기초를 튼튼히 닦아놓았습니다. 도나시 수리국은 연일 정례 역량을 자출해 4개의 수리 전문 가조를 구성하고 전시 16개 향진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내에 있는 8개 중형 저수지, 16개 소1형 저수지, 14개 소2형 저수지, 그리고 전시 1강 17하 등 주요 하천의 제방, 언제, 하천, 농촌 음용수 시설 등 핵심 수리 시설들을 포함했습니다. 전문가조는 댐 주체, 여수로, 제방보호 경사면, 하천 언제, 시설 작동 등 관건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침식, 누수, 붕괴, 막힘 등 각종 위험 상황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곳마다 피해 지점, 손상 정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완전한 수재 우환 목록을 건립해 진정으로 수재 우환 상황, 훼손 정도, 우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팀은 현장에서 临시관리 조치와 응급보호 대책을 마련해 2차 재해의 발생을 엄격히 예방했습니다. 근년에 도나시는 전해의 자연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중약재 재배와 문화관광산업 융합 대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양호한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흑석형 립신촌에 위치한 도나시 야광곡 영지약재기지 문화관광개발 대상은 재배 더하기 가공 더하기 견학의 산업 융합 모식에 힘입어 당지 향촌진흥의 화려한 명함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대상은 장백산 지방약재 재배 자원에 의탁하고 동북특색 약재 문화와 결부해 영지약재기지 참관, 관광약선음식, 동북약재 전시 추천을 일괄화한 동북지방의약 문화관광풍경구를 건설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야광곡을 방문해 약재 재배 과정에서 종자와 종자모 관리 정황을 상세히 료해할 수 있고 또 영지, 음양곽 등 지방 약재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야광곡이 운영에 투입된 후 기지는 이미 만여 명에 달하는 견학단체와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이 대상은 길림오동 세항약업 주식유한회사에서 투자해 건설한 것인데 총 투자액은 5천만 원이고 부지 면적은 10만 평방미터이며 주로 생태관광 영지하우스, 관광접대봉사중심, 약선 전시청 및 풍경구 등 부대봉사시설들을 건설했습니다. 대상은 2025년에 시공건설을 시작한 이래 이미 영지재배하우스 45동, 두꺼비 양식하우스 20동을 건설했습니다. 대상이 생산에 투입돼 생산 목표를 달성하면 연 생산액은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승리가도 문헌사회구역은 동심으로 단결을 배우고 민족의 정을 함께 키우자는 주제로 아동 민족 단결 지식 경연을 전개해 관할 구역 내 소년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민족 단결 정서를 키우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번 경연은 필답 문제, 앞다투어 대답하기, 도전 문제 등 3개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내용은 주로 민족 상식, 민족 단결 정책, 민족 단결 진보 조례, 중화 우수 전통 문화 등 지식들이 포함돼 어린이들의 지식 수준과 현장 임기 응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6개의 대표팀은 포만된 정신과 앙양된 토지로 경연에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침착하고도 정확하게 필답 문제를 푸는가 하면 빠른 속도로 앞다투어 대답하기 문제를 풀기도 하고 또 용감하게 도전 문제를 풀기도 하면서 소년 아동들의 적극 향상하는 정신 풍모와 심오한 민족 단결 지식 축적 상황을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다음 단계 문헌사회구역은 계속해 각종 문화활동에 의탁해 과당 강습, 상시화 민족단결 선전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색주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민족단결의 정신을 심어주며 각 민족 군중들의 교류, 소통, 융합을 끊임없이 증진시켜 민족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도나뉴스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